0: 마을이
1: 바카롱오 토는 마에 기토레오리랑이 마을이 오테히크오테 이카 이와테카마피츠 이라타히 테 이아레리 테히크오테 이카